보니까 이상한 분이니까 별이는 이렇게 되지 말아요. 그래도 기다가 늦반 마룽 마룽 기다가 되어 나오 니마사 늦반 시보다 여러 개도 내면서 성우들아 아기